0: 哎呀，喂，点啊？我两病食饭啊嘛。系啊，我够未啦？睇嚟难啲。哎呀，好似神运不定啊！啊啊啊啊啊！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 我哋系穷鬼嚟噶，鬼见咗我哋都怕噶，
1: 又唔似啊！
2: 哎呀！
0: 哎呀！哎呀！老隐声嚟做乜嘢啦？喂，要睇睇佢先得。呢个睇白佢唔系俾人打劫噶喎，又唔系俾人哋咩天寒地冻唔会咁嘅啊！佢系乱粒粒，我哋公子啊冷冰冰，挤埋佢一齐住啊，大家互相吹谷都好啦，系咪？睇唔系啊？睇下边度最近人家嗰度搵碗热茶嚟俾佢哋顶住当住嗰边啦。